연합으로 공동으로 불법 건물 집중 철거 전문 행동을 전개해 주거 환경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각종 안전 우환을 제거하며 도시 건설 질서를 규범화했습니다. 하남 가도 거한 사회구역 하남 주택단지 양광 사회구역 하남 신구역 영성 사회구역 건설자 주택단지 등지에 위치한 일부 거주자들은 거주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자의로 외접 베란다 공공구역에 규정을 어기고 철제 창고를 건설했습니다. 이런 위법 건축물은 주택단지의 전반 환경을 엄중하게 파괴하고 공공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구조가 불안정하고 소방 통로를 막는 등 여러 가지 안전 우환이 존재합니다. 철거 현장에서 집법 부문은 주변 인원과 차량을 정리하고 전문 시공 대원은 엄격히 안전 작업 규범에 따라 차례대로 위법 건축의 틀을 안정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구역 사업 일꾼들은 잡동사니 정리를 동시에 정기하고 한 곳을 철거하면 정기하고 청결해 공공구역의 무질서한 건축 현상을 철저히 근절했습니다. 다음 단계 하남 가도에서는 원천 관리 통제, 표본 겸치 원칙을 견지하고 계속 격자화 관리 책임을 다지며 상시화 관리 통제 기제를 구축하고 신축 불법 건축물 발생과 재확산 현상을 단호히 억제하며 규범화, 정밀화 관리로 정결하고 질서 정연하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전력으로 구축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과학보급 제시에서는 산홍수, 토성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위험을 피하고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홍수와 토성류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 경로를 잘 선택하고 하천 양쪽에 지대가 더 높고 토질이 안정된 산비탈 쪽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재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지위에 따라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큰 비나 폭우를 만나면 신속하게 안전한 높은 지대로 이동해야 하며 낮고 움푹한 계곡 바닥이나 가파른 산비탈 아래에서 피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무에 올라가 피신하지 말고 오목한 형태의 계곡과 가파른 경사면 아래쪽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산비탈 면에 균열이 생기거나 돌이 굴러떨어지고 주택 벽면에 물이 스며들거나 기초가 내려앉으며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고 물이 탁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했을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기자가 기상 부문에서 요약한 데 따르면 이번 주 8월 3일부터 9일까지 총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3.5도 좌우로 동기 대비 1.4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먼저 상승한 뒤 하락하겠으며 3일부터 기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4일부터 6일까지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 내지 34도에 달하며 7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0mm 내지 20mm로 동기 대비 15mm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훈천시 기상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아지므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와 탑승자는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날씨가 있어 번개, 단시간 강한 강수, 뢰우성 강풍 등 국지적인 기상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조고는 농업 생산 활동을 전개하는 데 유리하므로 각 향진에서는 정강관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신속하게 물을 빼내고 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장 발육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동시에 병충해 감축 예방 퇴치 작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주 기온 변화 폭이 비교적 크므로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옷을 제때 증감해야 합니다. 4일부터 6일에는 고온과 무더위가 이어지므로 야외 작업자는 노동보호 조치를 잘하고 도시 농촌 군중들은 더위 예방 및 체온 조절 조치에 주의해야 하며 음식 위생에 주의해 위장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여름방학 관광객 유동 고봉 상황에 대비해 관광객들의 쾌적한 관람 체험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훈천 방천 풍경구에서는 분산 출행 창의서를 발표했습니다.
광범한 관광객들은 관광 일정과 노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관광 고봉 시간대를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풍경구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 풍속 습관을 존중해 주며 환경을 애호하고 문명하게 관람하며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 유적지를 소중히 여기고 공공 질서를 준수하며 줄을 서서 질서 있게 문명 출행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매 플랫폼과 현장 매표 창구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룡호각 전망대는 오후 5시 40분에 입장을 마감하고 오후 6시 30분에 폐관합니다. 장기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훈천시 하다문향 중평촌에 물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안화농업보험주식위원회사 훈천분회사에서는 신속히 행동해 물자를 총괄적으로 배치하고 실제 행동으로 초민들에게 따뜻한 보상을 전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대미원,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에서불타는여름자동차생활2026자동차해민환신활동을전개했습니다珲春시중국군노동의미종업원조제촬영대회및촬영전이거행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기자가관련부문으로부터료의한데따르면珲春시정부에서200만원을투입한불타는여름자동차생활2026자동차해민환신활동이전개되어소비잠재력을가일층방출하고소비시장의번영과활성화를주동했습니다이번에발급하는소비쿠폰은자동차류소비쿠폰으로서활동은珲春시전우자동차무역유한회사珲春시상정자동차판매봉사유한회사珲春시비우자동차판매유한회사와珲春시준엄무역유한회사등한도액이상자동차판매기업이포함됩니다이번활동은총2000원부터8000원7단계보조표준을설치하고총보조자금은200만원으로서먼저심사하고발급합니다

모집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127점의 촬영 작품이 심사 단계에 진입했으며 최종적으로 76점의 수상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그중 금상 10개, 은상 20개, 동상 30개, 우수상 10개 및 최우수 조명상, 최우수 구도상 등 6개 특별상을 선정했습니다. 동시에 전개된 촬영전에서는 매한 폭의 조명 작품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전시되어 생동감 있게 펼쳐졌으며 많은 간부 종업원들이 발길을 멈추고 관람하고 교류하도록 흡인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각 업종 일선의 사업 전경을 소재로 삼아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직무이행 순간을 집중적으로 담아냈으며 훈촌시 광범한 간부 종업원들이 맡은 업무를 사랑하고 성실히 헌신하는 정신적 풍모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근일 훈촌시 하남가도에서는 훈촌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집법대대 훈촌시 자연자원국 훈촌시 공안국 하남파출소와 연합으로 공동으로 불법 건물 집중 철거 전문 행동을 전개해 주거 환경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각종 안전 우환을 제거하며 도시 건설 질서를 규범화했습니다. 하남가도 거안사회구역 하남주택단지 양광사회구역 하남신구역 영성사회구역 건설사 주택단지 등지에 위치한 일부 거주자들은 거주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자유로 외접 베란다 공공구역에 규정을 어기고 철제 창고를 건설했습니다. 이런 위법 건축물은 주택단지의 전반 환경을 엄중하게 파괴하고 공공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구조가 불안정하고 소방 통로를 막는 등 여러 가지 안전 우환이 존재합니다. 철거 현장에서 집법 부문은 주변 인원과 차량을 정리하고 전문 시공 대원은 엄격히 안전 작업 규범에 따라 차례대로 위법 건축의 틀을 안정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구역 사업 일꾼들은 잡동사니 정리를 동시에 전개하고 한 곳을 철거하면 정리하고 청결해 공공구역의 무질서한 건축 현상을 철저히 근절했습니다. 다음 단계 하남가도에서는 원천 관리 통제, 표본 겸치 원칙을 견지하고 계속 격자화 관리 책임을 다지며 상시화 관리 통제 기제를 구축하고 신축 불법 건축물 발생과 재확산 현상을 단호히 억제하며 규범화, 정밀화 관리로 정결하고 질서 정연하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전력으로 구축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과학보급 제시에서는 산홍수, 토성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위험을 피하고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홍수와 토성류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 경로를 잘 선택하고 하천 량 쪽에 지대가 더 높고 토질이 안정된 산비탈 쪽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재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지위에 따라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큰 비나 폭우를 만나면 신속하게 안전한 높은 지대로 이동해야 하며 낮고 움푹한 계곡 바닥이나 가파른 산비탈 아래에서 피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무에 올라가 피신하지 말고 오목한 형태의 계곡과 가파른 경사면 아래쪽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산비탈 면에 균열이 생기거나 돌이 굴러떨어지고 주택 벽면에 물이 스며들거나 기초가 내려앉으며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고 물이 탁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했을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기자가 기상 부문에서 요약한 데 따르면 이번 주 8월 3일부터 9일까지 총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3.5도 좌우로 동기 대비 1.4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먼저 상승한 뒤 하락하겠으며 3일부터 기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4일부터 6일까지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 내지 34도에 달하며 7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0mm 내지 20mm로 동기 대비 15mm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훈촌시 기상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아지므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와 탑승자는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날씨가 있어 번개, 단시간 강한 강수,

폭우성 강풍 등 국지적인 기상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초고는 농업 생산 활동을 전개하는 데 유리하므로 각 향진에서는 정강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신속하게 물을 빼내고 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장 발육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동시에 병충해 감축 예방 퇴치 작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주 기온 변화 폭이 비교적 크므로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옷을 제때 증감해야 합니다. 4일부터 6일에는 고온과 무더위가 이어지므로 야외 작업자는 노동보호 조치를 잘하고 도시 농촌 군중들은 더위 예방 및 체온 조절 조치에 주의해야 하며 음식 위생에 주의해 위장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여름방학 관광객 유동 고봉 상황에 대비해 관광객들의 쾌적한 관람 체험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혼촌 방천 풍경구에서는 분산 출행 창의서를 발표했습니다. 광범한 관광객들은 관광 일정과 로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관광 고봉 시간대를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풍경구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 풍속 습관을 존중해 주며 환경을 애호하고 문명하게 관람하며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 유적지를 소중히 여기고 공공 질서를 준수하며 줄을 서서 질서 있게 문명 출행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매 플랫폼과 현장 매표 창구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룡호각 전망대는 오후 5시 40분에 입장을 마감하고 오후 6시 30분에 폐관합니다. 장기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혼촌시 하다문향 중평촌에 물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안화농업보험주식위원회사 혼촌분회사에서는 신속히 행동해 물자를 총괄적으로 배치하고 실제 행동으로 초민들에게 따뜻한 보상을 전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태미연,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0: 六分你吉祥，七分旺起来，八分九分分分都是爱。
1: 谢谢，谢谢老板。
2: 사랑을향한그녀의두번째유혹채연다가와
3: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4: 2026년상반기연변조경제운행은안정속에서추진됐고중점분야에서강력한성장세를보였습니다군촌시전공에서공해정량함을전하고방서조치로건강수호주제위문활동을전개했습니다김림성제국이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가8월15일부터18일까지매하구에서거행됩니다올들어전주상하는주안과성당이주당위경제사업회의보치요구에따라백방으로투자를확대하고공업경제를안정시켰으며소비를촉진하고대외무역을주동했습니다올상반기전주고정자산투자사회소비품소매총액규모이상공업총생산액등지표가전성앞자리를차지하면서우리조경제운행은안정속에서발전하고호전되며품질이향상되는량환추세를유지했습니다2026년상반기전주지역생산총액은501억6100만원으로동기대비 3.5% 상승했으며상승속도는전성3위를차지했습니다산업별로보면1차산업증가치는15억7000만원으로동기대비 4.1% 2차산업증가치는175억2100만원으로동기대비 6.5% 3차산업증가치는310억7000만원으로동기대비 1.9% 상승했습니다전주고정자산투자는동기대비 2.5% 상승해상승속도가전성2위를차지했습니다전주규모이상공업생산총액은동기대비 11.6% 상승해상승속도가전성1위를차지했고규모이상공업증가치는동기대비 10.4% 상승해상승속도가전성4위를차지했습니다전주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175억3800만원으로동기대비 3.8% 상승해상승속도가전성1위를차지했습니다그중한도액이상사회소비품소매액은74억700만원으로동기대비 6.2% 상승해상승속도가전성2위를차지했습니다전주대음역수출입총액은232억7000만원으로동기대비 50.2% 상승해상승속도가전성3위를차지했습니다3, 4분기는한해의발전추세를결정하는관건시기입니다담당기우리조에서는연간발전목표의무를겨냥해정밀하게힘을기울이면서고정자산투자공업경제소비시장문화관광산업및대음역안정장성을힘써추동하는한편경제사업목적성정확성실효성을갈증제거하고더큰결심과유력한조치로 3, 4분기경제운행난관전에서좋은성과를이룩할방침입니다

훈촌시 총공렬스는 공해 청량함을 전하고 방서 조치로 건강 수호 주제 위문 활동을 전개해 공해 조직의 따뜻한 관심을 고온 작업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달해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여름에 시원한 보호 우산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번 위문 활동은 고온 작업 중점 군체와 중점 업종 및새 취업 업태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루게로 해당 단위 43곳을 위문했고, 일선 종업원 2,948명에게 혜택을 전달해 광범한 노동자들이 공회 조직의 따뜻함과 배려를 절실히 감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공회의 상시와 종업원 봉사의 중요한 단체로서 공회와 광범한 종업원들의 거리를 갈층 좁히고 진정으로 일선 종업원들의 긴급하고 어려운 고충을 해결해 종업원 봉사의 마지막 1km를 소통시켜 종업원 군중들의 귀속감, 행복감과 획득감을 절실히 증강했습니다. 성정부 보도 办公室의 소식에 따르면 길림성 제국이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개최되며 개막식은 8월 16일 오전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거행됩니다. 이번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는 성정부에서 주최하고 성인민위원회, 성체육국, 매하구시 정부에서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운동회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중화민족 한가족이 한마음으로 중국군 구축을 주제로 평등, 단결, 분투, 분진의 취지를 준수하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진하고 전민 건강 단련 전략에 봉사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합니다. 운동회는 근해 영선, 민족식 씨름, 민족 건강 체조, 민족 무술 등 11개 경기 종목을 포함한 16개 경기 절목을 설치하고 동시에 5개 공연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총 전성 각 시소, 장백산 관리위원회, 매하구시 등 11개 지역과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2개 대학교를 포함한 13개 대표단, 전 300여 명의 선수 지도원이 참가합니다. 휘장, 주제 노래, 마스코드도 동시에 발표됩니다. 그릴 훈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락엽과 쓰레기 등이 쌓이고 일부 구간에는 물이 고이면서 도시 환경 관리와 시민들의 출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 노동자, 배달 기사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일터를 지키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민생 봉사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환경위생 노동자들은 우비를 입고 작업에 나서 배수구 주변에 쌓인 락엽과 잔물을 제때 치우고 도로 위 고인물과 부유물을 청소하며 세심하게 도로 청결 작업을 진행해 도로가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고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출행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비 오는 날씨도 도시 민생 봉사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배달 업무의 난도가 높아졌지만 배달 기사들은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안전하게 배달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음식과 생활 물품을 제때 각 가정에 전달하면서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생활 수요를 보장해 도시의 따뜻한 생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일터를 지키며 시민들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창한 업적은 없지만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기여가 있습니다. 환경위생 노동자들과 배달 종사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작은 실천으로 도시 환경관리와 민생봉사의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평범한 책임감으로 도시의 깨끗하고 질서 있는 모습과 따뜻한 일상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광범한 군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본토의 문외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2026년 변경도시의 스타 빛나는 훈촌 전민재능 선발전 신청 통로가 가동됩니다. 선발전은 훈촌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훈촌시 문화관, 훈촌 방천 3강국제관광그룹 유한회사에서 주관하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피복면이 넓으며 일반 특혜성의 원칙을 견지합니다. 국적, 호적, 연령, 직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전 사회 문외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개방합니다. 성악, 무용, 민악의 3대 코스를 설치해 개인 성악, 개인 무용, 개인 민악, 단체 성악, 단체 무용, 집단 민악, 연주 등 6대 항목으로 세분하고 조선족, 만족 등 소수민족 특색 악기도 참가할 수 있어 훈춘의 다음

0: 하지만 일부 주택가 주변에서는 여전히 물건을 무질서하게 쌓아두는 현상이 발생해 서구역 전체 환경 면모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구역에서는 집 앞과 뒤편에 잡동 사니를 어지럽게 쌓아두는 현상이 비교적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화분, 스티로폼 상자 등 생활용품과 벽돌, 시멘트 포대 등 건축 폐기물을 집앞 계단과 뒤편 빈 공간에 아무렇게나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는 소구역 전체 면모에 영향 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환경 관리와 주민들의 문명 의식에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집중적인 정돈 개진이 시급합니다. 이에 광범한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자물을 무질서하게 쌓아두는 잘못된 습관을 스스로 개선하고 건물 주변 공공 공간을 개인 물품 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를 자제하며 깨끗하고 정돈된 주거 환경을 함께 만들어 공공 공간이 다시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름철 기온이 높고 비 소식이 들리면 한층 더 후텁지근하지만 기온이 하강선을 그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몸이 리듬을 잃어버리면서 감기와 같은 호흡도 질병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잘 하시고요. 그래도 여름철엔 또 여름다워야 그 계절의 묘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여름철에는 하늘이 맑았다가도 대기 불안정으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당황할 때가 있는데요. 항상 대비 잘 하시고요. 천둥, 번개가 칠때 밖에 서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들쓰러기면 비뤄침이 있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 비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춘,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8도. 춘화,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5도. 하다문,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29도. 양포,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29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8도. 경신,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5도. 반석,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7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29도. 영안,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29도. 밀강,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28도. 방천,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4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군촌시정부당조석이박철만이전시규모이상공업기업운영및안전생산사업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초심3000기부흥의로정에서분진전문안입니다오늘은군촌에서도시갱신의가속도를더하고야간경제에활력을더하고있다는내용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대당길림발전유한회사훈촌열전분회사연변회리공업무역흥량수산로희식재료농업발전유한회사해미다식품훈촌광업그룹8년성당광등지에서박철만은각기업의생산공예제품판로원자재공급및발전에서직면한어려움안전생산사업등상황을상세히요약하고기업의발전